0: 정말 뭐 토할 수 없어. 딱 제가 보기 이제 예상, 아이 나이 생각한 게 그냥 무슨 일 하냐 해서 아이 그때 예상, 뭐 그놈이 살아있 공부도 하지, 뭐 내 나이 뭐 나이 예상, 액면 아이 고쳤지, 인생 같은 거입니다. 그래도 나는 막 손이나 못 쳐, 무슨 새끼 놓고는 소문 돈을 오지게 기면 정도만. 근데 안 가서 안 가서 나 가서 폰 한번 쓰는다. 인생 님들 못한 그냥 아주 예상 못 쳐 놓고 말로 말고. 你要是这么说嘛，对吧？啊，这么说嘛，对吧？你说这么说嘛，对吧？啊，说不说嘛，对不对？今天跟他，那先说那个谁骗你？你那么年轻，你怎么说？那我怎么说？我说说一，你怎么说？那我怎么说？我也不说，说不说？那么看，就我们手机的，我们班里两个，反正就说明，我跟他们都看过啥，也不说那可能，非得是非得呀，也不是我去，还是你放的，我还是放。 俺那是挺多啥的，俺大爷还挺做饭的，那边生意多。你听个，你听个，我们干那么无辜啥？我老是用手把去，你是不是看的？我们听个老无啥？俺爱他的嘛，你就是我们大家没事。俺们哎，OK，那个，俺做那吃饭，不，不听他妈妈用手的，妈用手的，俺还按着手，用手的啷个按着手？不要问你们了。 아니, 다스포지 이제 인다 말로 뭔가 놔서 인보라 구는 거 봐. 미나나 무슨 미나나 쓰고 매치지. 얘네만아 도세 칼 오유기지. 미나만이 도사다. 공천을 쓰고 있다고 해서 뒤에 죽고 다 연결된 인생이 있으나. 와이웅이 사양 칸우. 그쵸? 이 끌어내는 거지. 스스로 프레지 패세야. 미니 패세는 거 있어야 프레지. 미쿠니 소모용 쓰고 프레지 패세. So ni tuzo kana kusese persona pre pesi ya kumana juu kwa ni idhafanya tuzo kusabeti na mungu hizo na mungu hizo na tati la tati la pre ni gato sana mchanga mana juu kutoa pre ni gato sana apa mimi gato sana nchi foro uti unzo kuru sana pre sana hilo ni pesi ya mana juu mbasi yamfanya la umbro pele phone na makuu zama rejecti ile umbro kile ubefunu kufunzi wipeng na tibu yenu anguazu When I want to have another soya achieve again, we are together over number two soapies now. Umunga, you know, Uchi, Unum Tuana, Lumfana, Lana, Yanga. And once I have another Tomasana for the. Is then a tata in a baron Tomasan, only in a baron Tomasan, I'm chair, in a health problem. Aksu Uchi and Fulu and Bama, but before Uchi Makana, I've been before. But no, mean a little in a kuma, same name.
1: Namanja, uye wibank.
0: Namanja, angmazo, uye wibank. Ufia gupi. So, cause inchena nchiwe, okay, mwasa nkona. Sasa nkona, sasa msimi tibi, kiso celebrate it there. Wati anafuni, nagai na.
1: Mvoid.
0: Mchema nms.
1: Wagupu, mama.
0: Na, wakona na Henry. Agu mchati nisho 10 minutes ukofie kaini.
1: Yazi, enzo wazisa gona, ne. Agatandi lo mundu asifazana. And ngicela ukuvume lokho uya ukumoshela imali ukumoshela isikhathi uzogcina siwenza into ozoyisola ngayo because lobuhlungu
2: umsakazo olalele cause oluba phika phika sazomdedela ubaba uNdengezi umduduzi esokhuluma naye emoyeni bengithi angikulalelisise le clip echaza udaba lakhe ubhuti echaza kubaba uNdengezi kwena ke mlalelo Khoza FM mhlambe nawe wokubhekana nesimo esinjengalesi ake ugqokele zicathula lesi mhlambe nawe ngempela kumanje ubhekene nesimo esifuze lesi awazi nawe kuthi kukuthi kuthi miyeke kodwa futhi akuvumi inombolo ilula kakhulu 0862002437 lolu Khoza lomaphikophiko sithini kwanta fakelwe yona Aungeneke kule nombolo elula kakhulu 0862002437 ngizo kuphawula kwakho nangu Luda Fundrosa kwezothanda masibuye ngapha sakuthatha lolu khosi olumaphiko phiko ubusuku obuhle kuyilisondo.